0: 사람은 부울해까니
1: 나의 나의 말이
2: The best feel-good island music is right here, right here on KWXX.